0: нами легко. Онлайн-радио. 101.1 Нанизываем на стержень. Фоменко Фейк Радио.
1: 처음엔 나도 그러지 않았다. 점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만